사롭기는 10월 동지설 딸인 좌우 우유가 여가이고 건강 간질 손이 못해 삼천 달개가 여가이고 불토로 두고 일러도 감중력 간상연 여가이고 육독이 문